아식스라 카나바키아 헨 카랑고 파테고 르차몽 카랑르카 지라 쿠마르 데크본마 아카스바니 아가 톨라오본 로긴 파캬 티니 풍니 헨 카랑 판다 자타노 풍카함

어느 가셨냐 디버 홍나여신이 홍나여신이 무샥바 사부정버능벅 어느 가셨냐 디버 따부 따모니 따부 따모니 샤모 따부 따모니 저다는 가셨냐

클라사 마야 전어 키트 훈가보 바다노 셀크 바크로 훈가보 사크녀 성크 연보 어떡두 흉가보 어떡두 흉가보 마이팡 까왕나 바그 어떡두 녀루구 이티치 마카마이팡 까왕나 바그